0: 다 지 코란 그 모여 때문에 담바베 주주지 다 녹슬 쇼머로 모여 때문에 지 담바베 주주지 다 매다바 내지 통인의 자네 아니 그게 유트라를 미비 차단기야 되려야 딱고 넣어야지 다 로당 독신 바래
1: So when you reflect upon this Madhyamaka idea of how all things and events, all phenomena are devoid of a substantial existence, substantial reality, then this idea will have an impact upon your sort of emotional sort of engagement with the objects, and thus will decrease the force of your attachment or aversion to the world.
0: 다데네 데 우모베다 기겐체모 에네 뱅고파고 루루기 다 세지 투 기루 나로리아 에네 로베 산제 장다 로베 랭데제다 에네 어 니야라 아리안 데와레 아리안 데와 산제 장 에네 랭데제 에네 쿠즈메기 다 기루 에네 다와 잡아 샹야다 로베 마당기바 아니 지샤제신이 라서버 되는 게다 간다 루루자 어제는 망구지 다 이겨버려 루루 사이 토요체 다 전화로는 흉첨은 쟁에 다 안 되디 가서 주산다 어 아니 그래서 루루 보고 여인아 쟁에 다 간다 디나네 다 다 되는 게다 가서 우리 그게 사이 토요배 망구예배 나네 다 싸워시르게 마 고모 맞대 인자네 네 로빈 산제 장기 싸워시를 군데 봐 산제 장 코랑 그 체내 마 다셔베 부드벌이도 자 진제 다 부드벌이던 자셔베 디제라 로빈 랭댕기 아니 싸워시를 군데 봐 아니 저시로 점인제 저시로 점에 마 자 인자네 산제 장기 아니 마 싸워시를 마 턴제 인자네 산제 장랑 그 마 숭셔베 아니 숭당 가셔려야 랭댕기다 견주나인 말이에요. 다 네 잡아나 메카돌이야. 아니 지 캬브라 쳐부지 가르쳐야 할 사람이 있나? 가서 그러네. 지다 가다 치다 나게 쳐 가다 가인네. 최전 줍지기 참에 줍지 투나와. 다 매버지 세워 터는 거야. 대야에네 산제장에 전에 다 쉐바텔이야. 간다 지 타녀도 여랑세 다 예나 다 랑생 유연아 다든전에 니구요래 다든전에 미니버 되게 타녀도 랑생이 두메버 땡겨야래 사진에 인도산에 타녀도 랑생이 뭐로 쓰구요래 너는 가랑서로 강나와 내가 그 텐딩에 여버 짓는 게 요래데 이내 텐딩에 좀 매대버지 다 그 타셔버 텐딩에 두여나 제 인도산에 니구하신 버리데 딱고 니야면도 낭산 대이마 심버 제 친절을 아니 그 니야매대버지 차되게 요래 Lubin Ling Ding, Gombalia, Nansom Tim Massimba Pachi, Jaya, Chi, Nansom Tim Massimba, Jasam Chigi, or that Tandam Chigi Gala, Pajidu Samari, Chenida, Penangarans, Miss Lovni, Miss Lovni, Nansom Chigi, Mi Pomu Chigi, Mi Yet, Yet, Imagine Tanya Mamuchan to Shatu Yari. You need a Miss at a classical as a Padu Sabina. 미 생시신이 하여바래 로벨 랜딩기 코나랑기 아니 이기 넘버 시바티 아니 강사 생시대신 로벨 랜딩 숨이야래 자 드레이 메이드 산에 로벨 랜딩기 나랑절이야 강북에 나야 텐딩네 그 예버신한테 대상시 타녀도 여대로 숨겨야래 자 드레이 메이드 산에 아니 수수 신시당한게다 최강단 제직 참아대 타녀도 랑스 세기 미싱에 디기 시인도 자네 랑스 나올 때디 로인 바리 랑스 나올 때디 초인 바리 초에 시바 송구야 로벨 랭딩이 랑스 세기 시바 인도 자네

0: 다니엘 디 원당입니다. 다디 드베나리아 탈라 샤와 강시나 디더 풍붕에 디베 최담제 다디 최담제 에 두강자와다 드비차버 진자와는 직된 파를 예바다 매바 최담제 두던 제부 세니 다 다른 안저 지단다 에지에 사분 두 사분 때문에 제부 아니 지 내가 속고 지연대야. 근데 이 존재다. 만나서 다 통주도 여대버리 캐는 걸 봐. 레디이네. 다디디기 빼는 직진이 감야 토마야 샤용부이네. 아니 디두. 가져간다. 여대면서 안하고. 다가는 시기 세디 엄마 리아 아니 에 신디 엄마 앞에 지금입니다. 저 다디 가다지 직진 감 천지 된대기. 다 두진 가도 상로 시나 타르 고사로 미동아. 봐. 에, 최첨제 두던 제부 신님 라 에니 십제가로 독주 미시와. 다가는 신기 예매도 마도 봐. 진짜네. 에. 예바다 매바. 샤디 에. 지젠 제바보다. 지 에니 겨와 며치다. 딘제이니 예매도 마도 봐. 마저가 되스 그도 몽보 사디 해지 매버다와 타치도야 로버도고 인구가 아유 삼천수 마저버라 들어 독수 미시바 당연한 민망세 들어보다
1: So the text reads that then it defines the first type of erroneous view which is referred to as the unreflective. The Tibetan term is chelpa, and it reads that the unreflective do not understand whether or not all things and events have causes and conditions, and they are thoroughly ignorant. So the reference here is not to a simple understanding of everyday events, like if someone were to plant a seed, that you would expect a shoot, a sprout coming out, or eventually having a fruit and so on. That type of cause and conditions, of course, everybody can understand, and everybody knows this, but what is being referred to here are types of people who apart from day-to-day experience and everyday experience, they have no tendency to be reflective. They simply do not wish to contemplate what are the ultimate origins of everything, whether or not, in terms of tracing the chain of causation, we go back to the origin of the cosmos and life and so on. Majority of people simply do not have the tendency to be such reflective and reflect deeply into the causes and conditions that give rise to all things and events. Similarly, the text states that these people are those who, for example, will not reflect upon such as whether or not there is a creator for the origin of the universe, or whether or not there is life after death and so on. And so here, although this particular type of standpoint is referred to as an erroneous view, strictly speaking, accurately presented, it's more like a form of ignorance. There's simply a lack of interest or lack of reflectiveness. So in a sense, this fairly characterizes the standpoint and persuasion of many of us. We simply do not wish to be that kind of reflective.
0: 다디네 강변이 생각지 염에도 마도시 세직로 진주도 두도 주바디 이진지 성실로 땜보고 다디 강변세야디 남중앙도 또하게 땡하시네 세대하게 강변 중도마와 세대하지 알아봐 디 멤버체네 디 멤버체네 안다디 강변세야디 지다 즉 생각지다 지들에게 리아다 도주 가게 매버체 다 쓴 니가 짱짱이야 아니 지 쓴 니가 다 지 균호 롱주로 쏘고 지 딘데 영야 그 체도 다 배대 야배 가서 우리 그게 믹스에 그다 배

0: Tanyan, kashu rupu ke sakshan jen lengi, ta pungbyu kurji jing ne, ene kata jing nyungbe shangwaan do gyurde ba, ta di, ko, jing nyange, lamda, ko dunghe wa yorong shi jimba yindu zane, te ye zawa, ene daado mongba di, kashu rupu ke yu jin, 내루 이제 다음에 봐 통일을 자네 그 내루로 치지도도 집어디 나도 로디 다도 집어디 내루로 치지도도 집어 로이 뭐 시작으로 봐 대고 럭시 뭐 시행을 자네 다 정수기 이제 그 로디 수수수 충도 대하지 대단해 이제 양하는 대로 그 왕 토토리 대 토토나 이제 두명이 싸워디 아 땅도 세워 이제 자네 이제 땅도 시워리스
1: So we were speaking about the four seals of Buddhism or the four axioms of Buddhism. And the final one is Nirvana is true peace. And here Nirvana is the transcendence of sorrow. And it refers to a state where one is totally free from a conditioned existence conditioned by means of the fundamental ignorance.

0: So first we will perform the ceremony for generating the awakening mind.
1: 세상 되게 안 돼. 이 캠비 면접 보고 웃으시면 되게. 다 면접 준 줄이야.
0: So earlier the Kenpo has been insisting that he would like to make a mandala offering. So maybe this is the right time for him to do so.
1: 다 전시. 그죠? 딱 그도 숙제식을 넣는 말이야. 숙제식을 넣으셨나? 꾸지였어도 과연에. 왜 되게 안 돼? 꾸지였어, 아버지. 과연. 이해들 왜?

0: 빼는 거 아니죠. 저기 다대변의 풍부 니기 야 그 뒤가서 그러다 년령이 뛰어야 대신배이나 늦은지대 도마 마샤 공기 다 쥐지대 마샤 공기 늦은지대 차고 늦은지대 마샤 공기 다 간다 똥개 크도리야 폐지다 카이 뒤사지 난개 뒤사지 등본에 소원은 신기 등고균에 소원은 늦은지다 카이 뒤 디네 폐지대 영대기 아래 자상가 치늑이 나도 되게 돌아 샤샤나 뒤에 링리야야 그래 년령이 뛰어야 대수산에 어디다 두둑이 직전 동백 깨배 거두기 있다 가다 지금 철구 뒤는 어디야지 철구 뒤는 어디다 가다 카이 뒤세 난개 뒤세다 야 이는 난개 뒤세 딱봐시 무디면 되봤네 시그 딱봐 뒤 패지 말해 그래 유주야지 자 지금 이만 인도산에 또 뒤찍래 주발라 뒤찍래 주발 숨발라 아니 림베림베림베시니 그 펜을 디두기다 깬도 주대하지 온데기도 와. 다 디나다 레지 치면 주대요. 레지 치배왕이 아니 그 넘버 보고 샹드샹드 주대하지. 근데 때는 아니 디두기 펜을 다 그 댄싱에 치고도 와. 다 디나 레레인 거 봐. 다 레스즈잖아. 머시 류마가 레 수심 봐 요래 되네. 조조도 일에 가는 거 되게 요래. 자 되게 이번 인도산에 다 간다 가시고 그래. 디 일에게 야 자와르티 그 뉴몬 투댕지 자 뉴몬 세아디에 그라 셈기 가 넘버 10에 그 차샤 차대요 나 셈기 가지고 그렇게 남도 차다 맨다지 때는 뉴몬 세아디 온대요 자 근데 이 메디션은 도스 사람 담이나 다 셈기 남도 차다 그 그게 지 견전지 간에 딱 가다 친지로 그렇지 레니 디 왕게 인 레사네 뉴르자네 마다베지 되니 온데야 다 가서 우리 셈리야 아니 이제 가서 우리 그게 친지로게 르레바 멤버 그 거를 친지 말로게 다 이제 대야디 디 가서 랑생 나와디 셰입니다 다 가다시 양다고 뭐 임서 보라 양다고 뭐 임버 양다고 뭐 임베 르레니 용베 커돌이야 아니 견니 온데게 양다고 르레바 멤버 거라 전 다 가서 우리 그게 어 되게다 쇼문도 다 치지로 레바 매딩에 찌기 된대게 되는 연대 버디 사과라 있네 된대게 다 사과라 있네 가쇼다 심 뒤에 되네 이 연대야 되디 가쇼 그게 답에 치 연대야 찌기 자 이제 인도 따와 안데디 심 뒤에 뒤에 되네 아니 다 마타게 제빈 넘주지리 연대야 찌제 마도 델레 셴도 아니 가사 주구디 Tilly Shembe Chabo Yamaris, Tilly Yindu, comes over to the Sems of Mosaro, Simi Jin, Sim Jin, Nujin is not so good, so that teacher. That Dina name, Jir Loy Wangi, Nang Simi, any Wangi, Sim Tumor to get in it, that Hamada show on their teacher. That did you humiliate Chung Way Mari, Tangwe Julie Chung Way Mari. 어다 미다베 줄이 총알이 대야 샘머드의 땡네 고라 샘머드의 듀머드의 인도자네 대넘줄 뒤에 고르지 마다고 지는 땡에 샘드의 땡네 대넘줄 뒤에 고라 대도 숨을지기 꼭 간다 드뷰 넘버 컨디 정도 마요인데 뒤 땡네 고로고로 두 모임비 아니 드뷰 넘버 컨디 차야게 누버지 예배 땡네 용 거야지 차이도 와 자 드디어 인도 그 가사 미다그웨이 뉴베이키엔스 소원은 신지기 고야시도 와. 다 디나네 사제 탐제 둥여 와서 손대야디 다 기시기 다 자연 거기에다 가서 집어보라고 샘 머드와 대왕의 중화 샘 가래 머드와 잡았을랍나? 묘몽구 머드와 잡아 사과스로는 쪽배 명주패진 있어요 자다 사과스 잡았을랍니 쪽배 랩어라고 쳐 샘 가서 머드와 랩어 묘몽배 랩어 뉴몽베 레베 왕게 주원디 에니 규코라 마타고 차여베 인자 대왕게 주면 되부디디 에니 마타버레스 디 동야와레스 초 동해 이미 계시다 말해 디 가다 동해기 땡식이 와래 다 동해기 땡식이 차대가 자 근데 이번 인도산에 에니 네 뉴몽베 샹완센 인 친절라 에니 누지기 동해기란 시리에스 어 근데 인도 사자 탐조 동야와서 근데 말이야
1: Sorry, I forgot something from to translate from earlier, just the conclusion. So when you understand impermanence,